강나라 대표선수 라이언스를 예를 들어 나와서 선수를 비교나 우치했으면 선수가 뉴욕 밀드 만나고 그 수박한 식으로 대학에 뉴욕 밀드 때 나그 자라 안나라 그 자라 스토에는 나와서 선수를 봤다 안타 라마마 이런 거 사이 플레이였을 때 안나라 그